신청단의 혁장미님 다녀가셨습니다. 잠이 너무 안 깨는 아침입니다. 머리도 지근거리고 왜 그럴까요? 저녁약을 자기 전에 몽땅 먹어서 그런가 나눠 먹어야 하나 싶네요.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잘 들어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오래간만에 신청단 다녀가신 것 같은데요. 오늘따라 두 배로 반갑습니다. 한우로수 공식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혁장미님 약 잘 챙겨 드시고요. 아프면 안 됩니다. 혁장미님이 아프면 뒤에 말은 상상에 맡겨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열어가시고요. 정해주신 곡 함께 들어봅니다.

네, 3시간 신청단을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음 방송하시는 달빛사랑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는 조금 이따가 잠시 후에 아이언님께서 지금 신청곡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곡 아연님 신청곡을 마지막으로 제 신청나는 마감을 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노래 준비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시간 마지막으로 신청단 다녀가신 분입니다. 아연님 신청단 다녀가셨습니다. 우수업 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입니다. 무지무지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흐리고 습하고 덥네요. 비라도 와락 내려주면 좋으련만. 비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으시고 올 생각이 없으신 듯합니다. 조금 있다가 씻고 도서관에 가려고 합니다. 시원하게 책 보고 방송대 강의는 아직 못 들어서 교재가 한간이 있어서 교재도 되면 공부하려고요. 오빠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방송 듣게 되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럼 방송 끝까지 수고하세요 라고 하시면서 노래 세 곡과 함께 신청난 다녀가셨습니다. 아연님 무지무지 반갑습니다. 위쪽에는 비 때문에 날리고 밑에 쪽에는 습하고 더운 날씨 때문에 날린 것 같습니다. 도서관 가셔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독서 잘하시고 오늘도 신청난 함께 해주셔서 진짜 정말 정말 무지무지 감사드립니다. 청해주신 곡 함께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9시 4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 시간에 올라온 신청곡 사연을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다음 방송하시는 달빛사랑님 앞으로 신청곡 사연 많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한 5곡 정도 더 나갈 시간이 있는데요. 저는 한 두세 곡만 더 듣고 마지막 인사, 엔딩 인사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나이가 든 게 체감이 드는 순간이 횡단보도 신호등 깜빡일 때 안 뛰는 거라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괜히 나이 탓하지 말고 이참에 한 템포 쉬어가자, 서두르지 말자,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달빛사랑님과 더 좋은 시간 이어가시고요. 저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불시에 여러분들 잘 계시나 확인하러 올 테니까 그때까지 잘 계시길 바랍니다. 2시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기세요. 인생은 영화처럼.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고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그 무엇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후회 없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출발합니다. 12시까지 함께하는 동안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우리 좀 전까지 너무 수고하신 우리 우스님께 다같이 박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즐거운 방송, 행복한 방송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있는 서울은 비가 엄청 와요. 밤 새도록 내리고 낮에도 또 내리고 비가 오면은 그 뭐랄까요, 살수차로다가 쏟아붓듯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있다가 멈췄다가 또 오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하나로서 가족분들은 비 피해 없으시겠죠? 당연히 비 피해 없으시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지역은 비가 안 오고 폭염주의보로다가 너무 덥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은 나라인데 하늘이 같은 하늘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 다 같이 건강 잘 지켜가며 이 더위를 물리칩시다.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습하고 막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짜증이 나잖아요. 그리고 저는 더우면은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짜증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저 더운 거, 예전에는 더운 거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싫습니다. 다 같은 마음이겠죠? 우리 이런 더위에 지치지 않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합니다. 첫 곡은 화사의 쇼속 큐티, 그리고 오마이걸의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전해드렸고요. 다음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시크릿의 유호, 그리고 S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네, 하늘호수 방송국 함께 합시다.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 있는 방송국, 사랑과 우정이 희망이 함께하는 곳 하늘호수입니다. 신청란에 올라왔어요. 우리 필사마님께서 1등 하셨습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데니스 프로젝트의 사이다와 삶은 계란, 슬러시의 파란 따따블의 잘못된 만남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아주 신나는 곡들이죠. 안녕하세요, 달빛사님. 여름에는 가장 맛없는 것이 더위, 여름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냉방병. 달빛사랑님 포함 하늘호수 식구분들 이 두 개는 먹지도 걸리지도 마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이 두 개는 걸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그 안 아프던데도 아프고 비 오면 더 여기저기 쑤시고 이러잖아요. 절대 냉방병 같은 거는 걸리지 마시고요. 더위는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덥고 습하고 아주 그냥 찝찝으리하고 그런데요, 우리 하늘호수 가족분들은 언제나 상큼하고 청량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우리 하늘호수 가족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필사마님도 청량하고 행복한 나날이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있습니다. 아직 점심 식사 때가 안 되어서 반찬이 추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빈약해서 대기를 해보고 있지만 먹어야 할 것 같네요. 휴, 하셨어요. 퍼사이즈 참치캔 하나 틀면 맛있는 참치를 먹을 수 있지만 여름철이라서 식자재가 약간 넘치도록 조절되어서 틀면 잔소리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 있다가 점심 식탁 때 먹을 반찬 만들어지는 거 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식으면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달빛사랑이 오늘도 방송 감사합니다. 기운차고 행복한 오전 시간,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는데 퍼사이즈 참치캔은 굉장히 큰 건가요? 만약에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한 번씩 먹을 거를 나눠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놔요. 그 넣어놨다가 하나씩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소분을 해서 넣어놨다가. 그런데 일단 틀면은 먹어야 되죠? 샐러드 해 먹고, 뭐 해 먹고, 비빔밥 해 먹고, 김밥 해 먹고, 여러 가지, 넣어서 드신나 보다. 고추, 부추 등등, 이렇게 먹어야 해서. 여름철에는 식자재를 사다 놓으면은 물러지기가 쉽죠. 그래서 얼른 먹어야 되는데, 우리 꽁치님도 그런가 봅니다. 어쩌면 좋아. 밭에서 얻어오는 게 많은가 봅니다. 부럽습니다. 저는 다 사서 먹는데. 우리 꽁치님, 오늘 하루, 얼른 배고픈 거 못 참죠? 얼른 뭐라도 드세요.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요. 그리고 덥고 습하고 그런데요. 아프지 않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서 화이팅 하시고요. 언제나 좋은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신창란의 정인이 엄마님께서 브라더스의 너를 그리워할수록 홍대강에 잘 됐으면 좋겠다. 이승철의 사랑은 아프다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달빛사랑님과 함께 2시간 고고싱 해봅니다. 새벽에 아들이 간만에 자주 깨고 오늘 피곤했는지 일찍 오전잠 주무시고 계세요. 이때다 하고 얼른 씻었네요. 긴 머리 얼른 말리고 일찍 밥 먹어야겠어요 하셨는데 아기가 잠이 들면 엄마는 더 바쁘죠? 막 움직이고 빨래도 돌려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그때 또 아기가 깨면 저는 얻고 밥을 먹은 적이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 밥 먹으면서 같이 먹기도 해요. 근데 우리 아직 아기가 어려서 밥을 먹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기 잘 때 얼른 맛나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엄마가 지쳐요. 이런 여름에는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푹 자서 엄마 좀 조금 편안하게 해줘라 하고 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미소 지을 수 있는 아기의 잔잔한 미소에 엄마가 더 한 방 웃을 수 있는 그런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이승철의 사랑은 아프다는 노래 너무 오래간만에 들었네요. 예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 드라마의 OST곡이죠. 미스트라는 김남주하고 지진이의 주인공이었던 것 같은데요. 엄청 열심히 들었던 건데 너무 들어서 어떨 때는 나중에는 아 그만 들어야지 하고선 안 들고 밀어놨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신청란에 우리 와우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와우님이 그동안 잘 안 보여서 오래간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했더니 휴가 다녀오셨다고 하시네요. 아 너무 반갑습니다.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김건모의 이 밤이 가면, 업무에 잘 밥만 잘 먹더라. 세 곡 청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달빛살이님. 어제 저녁을 조금 먹었더니 배가 고프네요. 날씨도 꿀꿀하고 수제비 떠서 김치랑 호로록 먹을까 해요. 사랑님도 방송 마치고 맛점 하세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셨어요. 우왕. 맛있겠다. 저 수제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거 있는데 겉절이. 겉절이 하고 먹으면 금상첨화인데 겉절이 그 가지고 갈 테니까 제 것도 같이 부탁합니다. 우리 와우님 언제나 건강하고요.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 침이 마구

네, 왕하우님의 신청곡으로 새 곡 잘 들었습니다. 신청단에 우리 흑장민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제 시간에 신청곡이 없어서 다녀가 주시는, 마음 써주시는 우리 흑장민님 너무 감사합니다. 청해요 하면서,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이 유독 잘 가네요. 어제 우유를 마셨더니 화장실을 들랑. 그래서 시간이 더 잘 가나? 배가 살살 아픈 게 미치겠네요. 왜 알면서 자꾸 마시는 걸까요? 남은 시간 화이팅요 하면서 제이세라의 놓아줘야 해. 이병찬 이지민의 미워해 너와 부천산다의 우리 정말 사랑했나요?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어요. 알면서도 마시게 되는 게 우유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마시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아마도 우유만 마시면 배가 아픈 이유가 유당불내증이라는 그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요즘에는 나오더라고요. 유당불내증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않은 우유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 그래서 어디 외부에 나갔을 때 왜 라떼 같은 거 마시잖아요. 그러면 배가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외부 나가 있을 때는 배가 아프면 좀 곤란스럽잖아요. 그렇죠? 우리 흑장미님 자꾸 아파서 어떡해요. 그거 한번 먹어보세요. 정로환. 그럴 때 정로환을 먹으면 좀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정로환을 가지고 다닙니다. 비상시에 먹으려고. 비상약으로다

꼭 핸드백에 챙겨가지고 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너무 짜증나잖아요. 날씨도 덥고 습하고 덥질 않아요. 서울은 그죠? 덥질 않은데 굉장히 습합니다.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우리 흑장미님 아프지 말고 언제나 좋은 날 되고요. 언제나 웃는 날 되시길 시원한 시간들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2시간 신청곡 다 보내드렸습니다. 신청곡 마감을 했어요.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윽장미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함께 노래 두 손어곡 넉넉히 해서 전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선곡해서 노래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서부터는 제 마음에 드는 곡, 내 맘대로 곡을 함께 합니다. 아프지 않고 80년 산다면 26년은 잠자고 21년은 일하고 9년 먹고 마시지만 웃는 시간은 겨우 21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화내는데 5년, 기다림에 3년 소비합니다. 기쁨의 시간이 곧 웃을 시간이라고 본다면 80평생에 겨우 20일 정도만 기뻐하는 건 삶에 너무 딱딱한 것 같죠? 화내는 시간을 반쯤 뚝 잘라 웃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쁨은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행복합시다. 이어지는 노래는 사랑비 김태우가 부릅니다. 그리고 김현성 손병희가 부르는 기대어올 수 있는 한 가슴 노래 살기 위해서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누리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리며 사는 것이고, 고생 끝에 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주 행복하고 힘들어도 재미있게 살고, 그래야만 꿋꿋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행복합시다. 이어지는 노래는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디셈버의 기억을 걷다 보면, 우디의 어제보다 슬픈 오늘 함께합니다.

네, 이제 달빛사랑이는 물러갈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노래 한 두세 곡, 세 곡 정도만 이 곡 말고 두 곡 정도 전해드리면 물러갈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방송은 우리 흑장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겁니다. 흑장님과 즐겁고 편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제게 추천 남겨주시고 순천남 다녀가 주시고 그리고 선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더더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 더 이상 늙지 말고 아프지도 말고 근심 걱정 없는 평안한 삶이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비가 비가 하염없이 내립니다. 그래서 미쳐버릴 것 같아서 네, 모두 그냥 미쳐버리자. 윗지방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미쳐버리고, 윗지방에 비가 많이 오면 아랫지방은 더워서 미쳐버리고 그렇죠. 우리 달빛사랑님 고생 많으셨어요. 자, 오늘도 12시를 출발해서 네, 2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신나는 곡으로, 네, 미쳐버리기 신나는 곡으로 출발해봤습니다. SJ의 미쳐버리자, 성수기의 여름 속에 너를 만나. 올해 들어 작년이죠. 작년 네, 이렇게 또 좋은 가족들을 다시 만나서 가족으로 인연으로 다시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늘호수에게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오늘 방송을 경건하게 시작해봅니다. 경건하게 좋은 노래, 에코노트의 곡과 행복한 노래, 귀엽고 사랑스러운 하루라는 곡을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나셨죠? 노래가 뎁닥이네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하루. 하루 하면 자꾸 로운이 생각나요. 예전에 봤던 드라마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여기는 비가 새벽에는 너무 많이 오고 지금도 계속 비가 계속 오고 있어요. 이렇게 비가 와서 이 비는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큰일 났습니다. 그죠? 어디 물난리가 났나 하고 뉴스를 봤는데 뉴스에는 물난리 난 것보다 저는 여기 인천이잖아요. 쿠팡 물류센터에 불이 났다고 붕괴 위험이라고 뜨더라고요. 제가 어제 강아지 간식이 다 떨어져서 햄스터 모래도 떨어지고 막 이래서 네, 어제 그걸 주문했는데 그래도 걔는 또 어디서 오는 거죠? 인천에서 오는 게 아닌가 봐요. 다 왔더라고요, 새벽에. 희한하죠. 강아지 간식은 떨어지면 바로바로 와야지. 안 그러면 강아지가 잠을 못 자게 해갖고. 네, 어쩔 수 없이 저는 네, 뭐 애국자고 배국자고 간에 쿠팡에서 시켜야 합니다. 미리미리 시킬 수 있으면 좋은데 떨어진지 몰랐어요. 쌓아놓고 먹다가 보니까 제가 먹는 건 아니지만 어제 아이가 간식이 떨어졌다며 빨리 주문하라고 난리를 쳐서 네, 새벽 배송으로 시켰는데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은 많이 안 다친 것 같지만 연기를 흡입해서 지금 병원에 계신 분들 꽤 있던데 네, 걱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우리 꼬미남님. 힘들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안 그래도 사연에도 써있네요.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듣다가 잠수자야 할 것 같아요. 비 많이 와요 하시면서. 그래요. 비 오면 배달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큰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비 올 때는 되도록이면 배달 안 시키는데 네. 근데 오늘은 또 뭐 해먹지 걱정입니다. 여튼 안전운전 하세요. 비 올 때는 진짜 너무 위험하죠. 앞도 잘 안 보일 테고 천천히 네, 조금 늦으면 어때요. 그 사람들도 받는 사람들도 이해를 다 할 거예요. 그러니 너무 빨리 다니지 마세요. 아셨죠? 백지영 정지소의 처음이라서. 이게 캐치티니핑 사랑의 하츄핑 고래보석의 정설 전설 스페셜 OST라고 하더라고요. 여기 몇 명이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 네, 백지원과 정지소가 부른 처음이라서 라는 곡이고요. 슈슈가의 잘 지내라는 너의 말 네, 이 곡과 안소리의 잘 가라는 말까지 신청곡 모두 준비해드려요. 오늘 비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고맙습니다. 부디 다치지 말아요.

덕분에 좋은 노래 잘 들었습니다. 햄바오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레오나 장미 누나 천공 남기입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 아침도 안 먹었어요. 언니. 아직 빈속입니다. 아침에 속이 별로 안 좋아서 일부러 안 먹었는데 배가 살살 고프긴 한데 너무너무 귀찮아요. 오전에 외근 갔다가 사무실 왔습니다. 하지만 2시 반쯤에 다시 나가야 해요. 그 전까지 잘 들을게요. 라이크해요 하시면서 오늘은 머리로 주제를 정했네요. 어제는 장미로 주제를 정해서 청해 주시더니 네, 베이비옥스의 머리 하는 날, 틴틴5의 머리 치워 머리, NSYNG의 머리 아파까지 네, 머리를 주제로 네, 근데 머리를 저는 머리 파마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올리고 있어. 그래요. 여튼 오늘 주제 머리 네, 머리 전해드릴게요.

필사마님 다녀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흑정민님.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는 아주 그냥 더움의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병원 점심 메뉴는 시원한 묵사발이 있네요. 두 그릇 먹어야겠습니다. 드셨어요, 두 그릇? 먹고 왔을 것 같은데? 묵사발 좋죠, 여름에. 시원한 아이스커피 같은 방송 기대합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오프닝 노래 마음에 드셨습니까? 에코비의 기다리지 말아요 흐르고 있고요. 비어네이퍼의 영원, 이혜리의 나는 문제없어 준비해드립니다. 그래요. 이렇게 좋은 노래 오늘도 고마워요.

너의 손 붙잡고 다시 눈을 맞추고파. 나 처음 태어나 알게 된 살아갈 이유, 소중한 걸 몰라 익숙함에 속았던 이유. 그 시절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대의 손을 붙잡고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매일 봐도 좋은 장면님, 늘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밥 먹고 나니 기운이 넘치나 봐요. 아들이라서 그런가? 팔팔하네요. 오전잠을 많이 자서 그런가? 오늘도 2시간 달려보아요 하시면서 꾸게 곡과 선미, 오렌지 캐러멜의 곡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래요. 제 시간 신청곡 마감했습니다. 다음 방송 이쁜 돌림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이쁜 돌림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담아주시면 됩니다.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장미님 안녕하세요. 닭고기 김치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김치찌개에 닭고기 넣는 건 저 처음 봅니다. 아침밥 살짝 챙겨 먹었고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었는데 밥하기가 너무 귀찮아요. 어떡하죠? 아까 우리 우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다 귀찮으시다고. 오늘은 날씨가 대체로 괜찮아서 냉커피는 안 마시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반찬통 나온 거 씻고 물기 빼서 누나 오면 주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 꽁치님 누나도 있어요? 누나도 있는지 몰랐어요. 와 위로 형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구나. 국을 너무 정성스럽게 끓여놔서 육개장이나 북엇국을 끓여 먹는 것은 오늘이나 내일 심야 시간에 해야겠네요.

우리 꽁치님 요리도 잘하고. 자, 만능인데. 장미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시원하고 에너제틱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단어 선택도 어쩜 이렇게 고급진지. 우리 꽁치님 정말 알면 알수록 알짜배기라니까요. 오늘 신청해 주신 곡 노이즈의 홀로서기, 투투의 1과 2분의 1, 싸이의 연예인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요. 옛날 엄마를 둔 우리 엄마들은 다 옛날 엄마예요. 요새 엄마는 없죠. 그래요. 우리 나이 때 되면 엄마들은 다 옛날 엄마입니다. 그래요. 우리 꽁치님께서 옛날 엄마를 둔 평범한 사람이래요. 근데 진짜 알면 알수록 우리 꽁치님은 정말 알짜배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성실하고 아는 것도 많고 하는 것도 많고 정말 대단합니다. 짱. 오늘 청해 주신 곡도 아주 잘 들어요. 고마워요.

노래 너무 좋죠. 와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점심 먹었어요. 배부르고 좋네요. 혼자 먹어서 좋니? 밖에 비가 많이 내려요. 장 보러 가야 하는데 소강 상태 되면 나가야겠어요. 장미님 어디 가지 마시고 집에 계세요. 네, 저는 집에 있을 거예요. 방송 감사하고 청소하면서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네 노래 세 곡 주셨는데 데이식스의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에이초트 행복, SF9의 질렀어까지 준비해드립니다. 우리 이쁜 놀림 시간에는 신청곡이 다 예뻐군요. 얼마나 예쁘면 신청

다 죄다 예뻐요. 한 2시간 동안 예뻐만 틀어보세요. 네. 이 노래 어제 들으면서 너무 좋다 했어요. 근데 저희 애청자님 중에 두부님이라고 계시잖아요.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두부 가수가 두부인데 노래가 너무 좋네요.

3시간 마지막 신청곡은 야홍스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비가 계속 와서 오전에 비 안 올 때 유모차로 아기 데리고 집 앞에 과일 가게에서 복숭아 사왔어요. 요새 복숭아 맛있죠. 네. 저는 귀찮아서 안 사먹지만 일부러 과일을 좀 먹으려고 했더니 교수님이 또 과일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네. 한 개씩 먹고 있어요. 한 개씩. 아 정말 뭐 이렇게 먹지 말라는 것도 많고 먹으려는 것도 많고 어쩌라는 건지 식단 좀 짜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말랑이가 좋더라고요. 오늘도 잘 듣습니다 하셨어요. 저는 복숭아는 물이 질질 흘러서 별로 안 좋아하고 대신 체리자도 사봤는데요. 익으니까 시커매지는 게 아주 마음에 들어요. 씨 있는 데만 살짝 신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자두는 한 입에 쏙 들어가서 마음에 들어요. 오늘 청해 주신 곡 시아 다비치 티아라 여성시대 애프터스쿨의 샴푸 청해 주셨습니다. 아이 데리고 비 오는데 산책 안 나가면 또 찡찡거리고 그래서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힘내시고요. 네, 이 더위를 또 함께 잘 이겨내 보자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자, 저는 우리 야홍스님의 신청곡 뒤에 데이스 프로젝트의 응답하라 7080 전해드리며 이만 물러갑니다. 내일도 방송이 있습니다. 내일도 12시에 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쁜 돌림과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네. 누구는 고라돌이라고 하고 누구는 예쁜 돌이라고 하고 네, 마냥마냥 귀엽고 예쁜 우리 사랑스러운 예쁜 돌림과 그만큼 행복한 시간 이어가세요. 오늘도 많이 많이 감사했어요.

반갑습니다. 하늘로스 방송국 이쁜 돌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죠? 위쪽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건강 유의하시면서 졸릴 수 있는 시간에 저와 2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방송 장미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4시까지는 이쁜 돌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지금 첫곡 흐르는 곡은 제 친구 미진이에게 바칩니다.

저는 말에는 분명한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건네더라도 부정적인 말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말, 조금 더 희망이 담긴 말, 조금 더 예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 또한 사람인지라 기분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나도 모르게 말투가 거칠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감정이 앞선 채 대화를 마치고 나면 늘 후회가 밀려옵니다. 조금만 더 부드럽게 말할 걸. 그 한마디는

하지 말걸. 이미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걸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다짐합니다. 조금 느리게 말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표현하고 상대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말을 하자고요. 우리가 무심코 건넨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틸 힘이 되고 평생 잊지 못할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곡 사연입니다. 꽃미남님 다녀가셨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운전하실 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미끄러울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예쁜 돌림 하시면서 조용히 청해봅니다. 그리고 잠수할게요. 수고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세 곡의 청곡을 해주셨는데 세 곡 다 준비를 해봅니다.

이쁜돌님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꽁치님 다녀가셨습니다. 엄마가 늦은 오전에 찐 계란 두 개와 복숭아 조각 큰 것 두 개를 드셔서 점심을 못 드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 한번 데워놓고 다시 기다리는 중입니다. 닭고기가 들어간 국에 감자, 고추, 깻잎 등을 넣으니까 맛이 꽤 괜찮았습니다. 특히 다른 때와 다르게 닭고기 국에 깻잎을 넣어지니까 고기 잡맛이 안 나고 맛도 괜찮네요. 어떻게든 매주 깻잎을 공수받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이분돌님 오늘도 방송 즐겁게 하시고요. 시원하고 신나는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깻잎이라는 게 우리나라 최고의 향신료죠. 고기에 싸먹어도 맛있고 찌개에 넣어도 맛있고 향이 참 좋습니다. 참 맛있는 채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깻잎 좀 공수해서 같이 얻어먹고 싶네요. 무엇이 되었든 오늘도 맛있게 잡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곡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피서마님. 롯데 자이언츠의 박담비 치어리더보다 이쁘시고 지성까지 갖추신 이쁜돌님 2시간 재밌게 굴러보겠습니다. 맞아요. 목나경보다는 박담비가 귀엽죠. 오늘 롯데 자이언츠와 그리고 어떤 팀이 또 경기를 할 텐데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필사마님의 신청곡까지 이렇게 두 곡 아니구나 총 6곡 함께 듣고 저는 잠시 일보고 오겠습니다.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잘 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농담처럼 들렸는데 살아갈수록 이 말이 참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생활을 위해, 책임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온 사람들은 막상 휴가가 생겨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엇을 하며 웃어야 할지조차 낯설어집니다. 너무 오랫동안 나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놀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 열심히만 살아온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일만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도 보내고 좋아하는 곳도 함께 걷고 아무 이유 없이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 편히 쉬는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끔은 쉬어가도 됩니다. 가끔은 나를 위해 시간을 써도 됩니다. 배우자나 옆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도 분명히 내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투덜거림? 눈치? 뭐 그까짓 거 조금만 견디면 되죠. 열심히 살아온 당신에게 휴식은 사치가 아니라 지금까지 버텨온 삶이 당신에게 주는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식사는 하셨나요? 라고 하시면서 호이호이님 다녀가셨습니다.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 난 건지 억수같이 비가 퍼붓고 있습니다. 점심때 따끈한 국밥을 한 그릇 했는데 비를 피한다고 피했는데도 들어오니 생지가 되었더라고요. 축축하고 찝찝합니다. 그래도 속은 든든하고 실내는 시원하고 하니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도 누낭 방송 들으면서 열일할게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아는 호이호이님도 굉장히 일개미입니다. 일밖에 모르는, 그리고 가족밖에 모르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애가 둘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나이가 많아졌네요 다들. 40, 50대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해야 될 일, 챙길 일이 많아졌습니다. 다들 몸관리 잘 하면서 그렇게 착실하게 또 오늘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신 곡 3곡 모두 준비를 합니다.

음질이 이상한가 봅니다. 제가 잘못 받았나 봐요. 호이호이님의 신청곡은 제가 내일 오전에 이거 뭐죠? 파이브돌스의 사랑한다 안한다 다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청곡 연이어서 나가겠습니다. 달빛바다님의 청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쁜돌림. 비오는 날에 감수성 가득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너드 컬렉션의 오래된 마음 쿠잉의 포인식스인가요? 요 노래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곡한 곡 하나 더 듣도록 할게요.

아닌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누군가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또 누군가는 길가에 핀 작은 꽃 하나에도 발걸음을 멈춥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도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의 장점을 먼저 발견하고 모르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은 결국 내가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경험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배움에는 나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책 한 권, 좋은 강연 하나, 누군가와의 대화 한마디가 내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새로운 것을 하나 배우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은 것이 보이고 더 많은 사람이 이해가 될 테니까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 한마디는 지식을 자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며 살아가라는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아니구나 얘기를 하고 있는 정은이 엄마님 다녀가셨습니다. 이쁘고 이쁘신 도련이 반갑습니다. 예쁜 목소리 귀 쫑긋하고 잘 들을게요. 새벽에 잠을 못 잤더니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워서 두통약을 먹었습니다. 아픈 건 아들 때문에 아들이 엄마를 아프게 했거든요. 자꾸 못 자게 만드시는 왜 아빠들은 아기 우는 소리가 안 들릴까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아빠들은 아기 우는 소리만 못 듣는 게 아닙니다. 바닥에 떨어진 것도 집안이 더러운 것도 안 보이나 보더라고요. 오로지 와이프들에게만 보이고 들리는 것들인가 봅니다. 정희님, 애기 키우느라고 오늘도 수고 많죠? 우리 한우로스 방송국이 정희님 엄마님께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는 공간이길 바랍니다.

마지막 신청곡 사연 전해드려봅니다. 와우님 다녀가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와우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돌림. 비가 아까보다 약해졌는데 나가고 싶은 상태는 아닙니다. 우리 2호가 오늘 미역국 끓여달라고 했거든요. 소고기 사러 가야 되는데 3시까지만 기다려보고 그냥 나가야겠네요. 방송 늘 감사하고요. 돌림도 맛저녁 하세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생일은 아니죠? 근데 미역국이 먹고 싶다고 했나 봅니다. 저도 오전부터 오므라이스 했거든요. 모레부터는 방학이 시작되는데 참 큰일입니다. 뭘 해서 먹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막 맴돕니다. 아마 와우님도 근 3주가량은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신청곡 두 곡 나가고요. 제가 마지막 멘트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2시간 다 갔습니다. 시간이 3시 55분을 기다리고 있네요. 아, 가리키고 있네요. 정말 2시간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꿀꿀하죠? 그래도 경상도는 그나마 맑아서 다행입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실 악마님과도 신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내일은 오전 10시에 뵐 겁니다. 오후 2시 아니고요. 목요일 방송은 없고 내일 오전 10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게 바이바이. 너는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 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막 후덥지근한 날씨,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 변덕이 심한 날씨를 날씨 속에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방송 우리 더위도 싹 다 쫓아버릴 것 같은 날려버릴 것 같은 목소리 이쁜 돌림과 행복한 시간 보내셨죠? 이쁜 돌림 가지 말라고 붙잡는 분들 많으신데 가지 말라고 놔라 바지 찢어진다 하면서 우리 이쁜 돌림 저에게 써보주시고 가셨습니다. 방송 고생 많으셨어요. 네, 이제 밥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밥도 만나게 하시고요. 남은 오후 시간은 좀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또 언제 만나나? 이번 주는 못 만나나요? 데이트 못 하나요? 우리 조만간 또 휴가도 다녀올 것 같은데 아무튼 더위 조심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6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주말을 기다리면서 휴가를 기다리면서 기쁜 시간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즐게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우리 꽃미남님 반갑습니다. 우리 꽃미남님 노래가 안 나오니까 순서대로 나온 거 맞나요? 네, 빠른 템포를 하다 보니까 필사마님의 두 곡, 네, 그 필사마님의 청곡을 보면은 좀 동떨어진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두 곡을 먼저 전해드렸어요. 우리 꽃미남님은 어차피 처음에 사연과 함께 소개시켜드리려고 잔잔한 곡은 지금 전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악마 누나. 비가 소강 상태입니다. 오광은 아니군요. 아, 우리 오광하니까 우리 햄버거님 생각나는데 오늘 외근인가 봅니다. 요번 주 듣기 힘드네요. 요번 주 듣기가 힘드네요. 음악 듣기가 힘드는 거예요? 아, 수고하세요. 화이팅. 우리 꽃미남님 노래 못 듣는 거예요? 소강 상태일 때 잠시 일을 해야 되나? 비가 이번 주 오락가락 한다고 하니까 우리 꽃미남님 쉬는 곳도 오락가락 하나 봅니다. 네, 지금 세곡 전해드릴 텐데 잘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힘든 네, 한주 화이팅 하면서 네,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급 전화가 와서 음악을 먼저 송출합니다. 우리 필사모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 알람 악마님, 더웠던 오늘을 버티고 퇴근길 함께합니다. 아침부터 찌더라고요. 근데 비올 거라 생각 못 했는데 지금 비가 갑자기 퍼붓더니 지금 또 햇님이 빵긋합니다. 날씨가 정말 변덕이 정말 사람 변덕만큼 변덕을 부리네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피사모님도 안전운전하면서 조심해서 퇴근하시고요. 더웠던 오늘 시원하게 집에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꽁치님 반갑습니다. 양마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자재 보충하러 가야 합니다. 계란과 두부가 떨어진 것이 큰 이유입니다. 계란은 필수입니다. 냉장고에 계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어제 쿠팡으로 우유를 배달시켰는데 아직까지 배달이 안 왔습니다. 오후 4시 안에는 도착한다고 했으니 그거 믿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목이 탄데 오늘따라 물 마시기는 싫고 우유 몇잔 드링킹 하고 싶어요. 근데 보통 우유는 마트에서 사지 않나요? 쿠팡에서 저는 우유는 배달시켜 본 적이 없어요. 오후 1시 정도에 좀덜 더웠는데 오후 3시 넘어가니까 햇살이 약간 강해졌습니다. 그래도 약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10여일 넘게 연속으로 냉커피 수혈을 해왔는데 오늘은 지금까지 냉커피 수혈을 안 했으니

있으나 밤 시간이나 심야 시간에 해볼 것입니다. 우유가 도착해서 정리하고 그 중에 하나 뜯어서 먹어보니까 시원하고 좋네요. 평소보다 3배에서 4배는 더 먹어치웠습니다. 아, 우유를 좋아하시니까 우유 피부를 가지고 계시나? 아, 피부가 뽀얗신가? 아, 아무래도 장단점은 있겠죠. 우유에 미숫가루 타 먹어도 참 맛있는데 여름이면 미숫가루가 생각나잖아요. 시원하게 미숫가루 먹으면 억수로 시원하잖아요. 악마님 오늘도 방송 즐겁게 잘 듣겠습니다. 행복하고 시원하고 신나는 저녁 시간 보내시고 저녁 시간도 저녁 식사도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꽁치님. 꽁치님, 햇살이 내리쬐고 많이 덥죠? 비 안 오죠? 우리 꽁치님께는 날씨를 물어봐야겠어요. 우리 꽁치님, 더우니까 아마 비는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썩은 피부예요. 썩은 피부. 보통 우유를 하루에 두세 잔 정도, 한두 잔 먹으면 좋다고 하는데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유를 먹어도 배달을 시켰었는데 우유는 끊었어요. 그리고 필요시 먹습니다. 우리 꽁치님 우유 잘 드시고 많이 드시고요. 키는 쑥쑥 안 클 거예요. 네,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4시 57분이네요. 세 분의 사연 남겨놓고 있는데, 이쯤에서 선곡을 해서 세곡 듣고 우리 와우님의 사연 가지고 나오면 평택 민수 얼굴은 아이돌 님과 정인 연마님 사연 소개해드리면 얼추 6시까지 끝낼 것 같습니다. 그럼 세곡 선곡 듣고 나오도록 할게요.

네, 우리 와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비가 그쳐서 마트 갔다 왔어요. 열심히 미역국 끓이고요. 감자조림하고요. 이제 매콤하게 어묵볶음 하기 전에 사연 남겨요. 네, 악마님도 맛저녁 하시고요. 방송 들으면서 궁디 흔들며 주부 모두 유지할게요. 그리고 저 로또 사왔어요. 화이팅. 감사해요, 악마님. 번호 예쁘던가요? 필이 꽂혔나요? 저는 아직인데. 우리 와우님 좋은 일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건조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녁도 맛저녁 하시고요. 후덥지근한 날씨, 기분이는 상큼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택민수 얼굴은 아이돌님 반갑습니다. 얼굴은 아이돌이고 몸은 40대인가요?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덕후가 되니까 돈을 많이 쓰긴 하네요.

0: 그런데 이상하게 아깝진 않네요. 리스는 흥해라. 그러게요. 아, 돈을 많이 쓰고 아까운 비용이 있고요. 많이 썼는데도 안 아까운 비용이 있죠.
1: 또 하루를 보냈어.
0: 쓴 만큼 또 채워주시니까 돈에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네, 우리 아이돌님.
1: 미친 척 웃었어.
0: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돌님, 네, 마음만은 아이돌처럼 천진난만하게 오늘 하루 오후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후 전해드리기 전에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청해주신 곡 중에 한 곡, 그리고 리센의 흥해라 하는 리센의 곡과 선곡을 해서 세곡 듣고 마지막 사연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께서 한 7시까지는 아마 러쉬로 전해드리고 7시부터는 아마 여러분과 멘트 방송을 함께 할 겁니다. 예쁜 사연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마지막 사연 우리 정인여마 반갑습니다. 오늘도 가봅시다. 악몽이랑 가봅시다. 오늘도 잘 듣습니다. 어제 오후에 치과 다녀오고요. 아들 소아과 진료 볼겸 갔는데 아들이 떠나가라 우는 겁니다. 날이 더워 몸에 울퉁불퉁 나서 약뭐 발라야 되나 싶어서 확인차 갔는데 몸에도 그런가 싶어 옷단 추푸른 순간 대성통곡을 겸사 귀, 코, 목 안도 보고 코안 빼내고 하는데 난리가 진료보고 나오는데도요 눈물 뚝뚝 근데 웃긴 건 차에 타자마자 안 운다는 겁니다. 순간 뭐지 했어요. 주사 맞은 것도 아닌데 아가들은 왜 이리 무서워할까요? 일단 병원하고 미용실은 무서워합니다. 주사를 안 맞아도 병원 가는 자체를 무서워하고요. 미용실 머리 자르기도 전에 가위를 들이대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의 곤욕이죠. 아, 근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미용실도 잘 다녀요. 미용실은 아무래도 가위잖아요. 가위고 또 살에 닿는 그런 느낌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겁을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네, 몸에 울퉁불퉁 나면 트러블이 아마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요즘 그 연고가 있는데 그 연고가 참잘 들어요.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비싼 12,000원인가 3,000원 하는 것 같은데 비판텐 아이들에게 두드러기나 뭐 이런 뽀드락지나 막 이런 상처 비판텐 하나면 해결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굴에 막 트러블 나고 하면 갑자기 또 애를 키운 지가 오래돼서 지금도 애를 키우고 있지만 그 뭐지? 까먹었어요. 시원하게 해주는 그 있는데 뭐였지? 아무튼 여름에 아마 날이 더우면 트러블이 많이 나요. 그때 비판템 발라주면 가라앉더라고요. 맞아요. 수딩젤. 수딩젤도 종류가 참 많은데 극성인 것보다는 어느 제품이 잘 되는 거에 따라서 가격대가 있잖아요.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문 듣고 좋은 제품으로 아이들을 케어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는 그냥 베이비 로션 발라도 아이들은 지극정성이죠. 뭐 크림 하나를 발라도 그냥 브랜드에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건 좋더라고요. 가격대에 비해 가격대도 그렇고 좋은 건 좋더라고요. 우리 정인이 엄마 아직도 멀었어요. 갈 길이. 순간순간 아이와 케어 잘하면서 행복한 여름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고 저는 이제 마무리 가지고 나오도록 할게요.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께서 한 시간 러쉬로 여러분들과 좋은 음악 들려드리고요. 즐거운 퇴근길 들으시면서 안전운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조심해서 퇴근하시고요.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 우리 스타비님과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또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빗소리에는 쉼표가 있습니다. 타닥 타닥 창을 두드리는 소리 사이사이 짧은 정적이 스며들죠. 우리가 하루 종일 마침표 없이 달려왔다면 이 비는 오늘 처음 찍어보는 쉼표 같은 걸지도 몰라요. 잠깐 멈춰서 숨을 고르고 다시 나아갈 힘을 모으는 시간. 빗방울 하나하나는 저마다 다른 자리에 떨어지지만 결국엔 같은 땅을 적십니다. 오늘 하루 각자 다른 곳에서 다른 이유로 지쳐 있었을 우리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같은 빗소리를 듣고 있네요. 그것만으로도 죽음은

덜 외로운 저녁 아닐까요?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리기입니다. 앞서 방송하신 악마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립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선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 많이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살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퇴근길 하늘이 어찌리도 파랄까요? 그리고 날씨는 오늘도 습함, 꿉꿉함, 무더위, 최악의 3단 콤보입니다. 퇴근길 마트 들러서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잔뜩 사고요. 한 개는 먹으면서 집에 왔어요. 샤워하고 에어컨을 틀고 집안을 좀 식혀야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필사마님 신청곡 게시판 다녀가셨네요. 코요테 비몽, 데니스 프로젝트의 우리 둘이, 에코노트의 마이 배드까지 이어가 봤습니다. 아, 오늘 날씨도 정말 꿉꿉함, 비 주룩주룩. 사람이 햇볕을 좀 쬐야 되는데, 이런 날이 지속되면, 우울해지기 쉽상인데요. 그래도, 네, 마음 한켠에는 나는 행복하다라는 마음을 꼭 갖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익스에 잘 부탁드립니다. 핑클의 영원한 사랑, 이정의 한숨만. 타비님, 어제 외출해서 방송 못 들었어요. 오늘은 귀 쫑긋하고 잘 듣겠습니다. 2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꾸벅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정인이 엄마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우리 꽁치님도 냉커피 수혈을 하시는군요. 날씨가 무덥습니다. 냉커피 수혈과 야식 먹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네요. 집에서 나가면 고생이니까 한번 나간 김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방송하시고요. 재미나고 편안한 밤 시간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덕분에, 꽁치님 덕분에 행복

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트 투 하트의 스타일 전해드렸고요. 최예나 착하다는 말이 제일 싫어. 아일릿의 아몬드 초콜릿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보세님의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선 힙합의 그냥 해. 김시티, 너의 노래가 될게. 전해드릴게요. 오래 기다리셨죠? 사실은 제가 6시부터 신청곡을 계속 틀어드릴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미리 당겨서 하면 뒤에 방송이 또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꾹꾹 참았다가 7시부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듣고 계신 거죠?

거송님께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우니까 에어컨 빵빵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해도 힘드네요. 그나마 사비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힘을 짜내 봅니다. 흰 눈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이름의 흰 눈 주셨습니다. 에어컨이 아무리 빵빵해도 운동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어요. 특히 꾸준히 한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인데요. 네,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시는 거송님 멋지십니다. 오늘도 파이팅! 이루의 흰눈 이어갑니다.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는 불멸의 개척자, 노력의 아이콘, 또 옆구리 스타비님, 안녕하세요. 다시 오지 않을 어느 화요일, 타비님의 하루는 안녕하신지요? 오늘도 무더위 속에 땀 꽤나 흘리고 퇴근했어요. 냉국에 밥한술 호로록 하고 수박까지 야무지게 먹고 뒹그르르 중입니다. 역시나 집 나가면 고생이네요. 세상 누구보다 편하게 방송 잘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뿌뿌 하셨어요.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군요. 정말 피곤한 날에는요, 씻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잠이 막 오는 것도 아니고 이 피곤함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망설여졌던 그때가 떠오릅니다. 저는 출퇴근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지하철을 갈아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정말 그 갈아타는 그 순간에 그 짧은 시간 안에 만약에 그 차를 놓치면 25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전력 질주를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막 뛰어요. 거의 한 4, 5분을 뛰는 것 같아요. 헐떡헐떡거리면서 막 숨이 턱까지 막힙니다. 마음에서 이렇게 뛰어가지고 에스컬레이터도 뛰어가지 않으면 그 차를 놓쳐요. 엄청 힘들게 뛰어서 그 차에 겨우 안착해갖고 딱 타가지고 숨을 막 내쉬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걸 타야 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퇴근할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어떤 정류장은요, 1분 만에 갈아타야 되는 곳도 있는데, 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는 그냥 1분 만에 갈아타야 되는 곳은 포기합니다.

어차피 못하는 거야 하고. 그런데 그 25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곳은 전력 질주를 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타고야 말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25분 집에 일찍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요. 그냥 빨리 가고 싶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수위님,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올의 안녕 여름, 공기남 봄이 되어줄게. 폴킴의 마음 여행 이어갑니다.

아기를 재우면서 잘 듣습니다. 오늘 아기 이유식 돕기 시작했는데 엄청 바쁘네요. 이유식 만들고 먹이고 얼굴하고 목 씻기고 흘린 거 치우고 일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도 아기가 잘 먹어서 만드는 보람은 있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하셨어요. 야옹스님, 그래도 아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와, 어쩜 이렇게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식 할 때가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아이에게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 먹이면서 뭔가 좀 뿌듯함이 느껴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 듬뿍 넣어주세요. 델리 스파이스 항상 엔진을 켜둘게. 피터팬 컴플렉스 너는 나에게 야옹스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요즘 들어서 매일매일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잡코리아 사람인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혹시 나한테 연락이 왔나, 안 왔나, 이메일도 괜히 체크해 보고요. 전화기를 거의 하루 종일 보고, 또 보고, 열어보고, 그러는 시간들이 좀 많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좀 멋들어지게 잘 썼거든요. 제가 봐도, 아, 나이 정도 경력이면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 이 현실을 마주하니까요. 괜히 또 속상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 내가 잊고 있었네. 나의 너무 낡아빠진 오래된 경력, 너무나 많이 먹어버린 나의 나이, 이러면서 조금 속이 상하기도 하고, 또, 아, 이제는 취업이 어려운 건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네, 쿠팡 라이브 커머스를 제가 전에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제가 신경을 못 썼어요. 신청이 들어오는데 수락을 하지도 않고 뭐 거기에 아무 댓글을 하지 않아서 그동안은 방송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띵동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열심히 해보려고 기획서도 쓰고 그동안 했던 것들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그러는데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전에 했던 영상들을 보면서, 아, 나 정말 열심히 무언가를 계속 해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내 자신을 좀 보듬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 비록 지금 결과는 별로 안 좋지만, 열심히 잘 살아오고 있어, 라고요.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쿠팡 라이브 방송이 잡혀 있습니다. 옥수수를 판매할 예정이고요. 정해지는 대로 여러분께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바람잡이 하실 수 있도록 대화방 들어오셔서 바람잡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라이브에서는 그 방송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판매가 많이 어렵습니다. 네, 워낙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요. 제가 또 그 사장님께 말씀을 좀 많이 했어요. 아, 라이브 방송하면서는 사실 판매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아마도 녹화하는 기분으로 해서 재방송으로 보면서 나중에 구매를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도 네, 아, 꼭 구매해야 되나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즐겁게 흥을 북돋아주는 그런 자리로 네, 좀 참여해 주시면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타비의 가요올릭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해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키드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나는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위로를 해준다는 게 내가 누구를 만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속이 상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만남을 갖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음악을 들으면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누군가가 내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위로해주는 것 같아요. 너 잘하고 있어. 충분히 멋져.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따뜻해지는 그런 음악들 전해드려봤어요. 뱁지에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바닐라 어쿠스틱 나와 성시경 두 사람 송필근 숙녀에게

스타비의 가요올릭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키드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 되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올릭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키드입니다. 좀 전까지 우리 국장님, 스타비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또 2시간 편안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노래 한 곡도 듣고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치오노비의 종이학 그리고 옥주연의 사랑한단 말 못해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2026년 7월 21일입니다.

7월 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자, 2주에 한 번씩 방송을 하다 보니까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정말 짧아요, 그죠? 벌써 휴가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다음 주부터 거의 피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직 장마 기간이긴 하지만, 아마 끝나면 바로, 폭염과 함께 휴가를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곳으로 가시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사실 크게 계획이 없어요. 원래 세웠었는데, 제가 너무 늦게 예약을 하려고 해서 보니까 벌써 다 찼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신청곡 게시판에 꽁치님께서 튤립과 함께 다녀가 주셨습니다. 키드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청곡 두번 남았습니다. 가볍게 신청곡 사연 올리고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오늘은 야식을 조금만 샀습니다. 냉커피와 마가레트 오리지널 한 팩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키드님 오늘도 즐겁게 방송하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CJ분의 신청곡까지 두 번이 남았다는 거군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죠? 저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자기의 어떤 그런 개인, 일상? 그 중에 어쨌든 한 부분을 이런 음악 방송으로 채우고 있는 건데, 그렇게 계속 청국한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정말. 늘 감사합니다. 그래도 야식을 진짜 조금만 샀는데요? 난 그게 사실 저녁인 줄 알았어요. 혹시 또 다이어트를 하나 했었는데, 읽다 보니까 야식이었군요. 그렇군요. 그래요. 어차피 지금 이 시간이 그냥 시간 보내기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뭐 TV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통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카톡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자 자기만의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어서, 모여 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꽁치님이 신청하신 곡, 잠깐만요, 짠. 네, 정은지의 바람 불면, 그리고 이혜리. 나만 아픈 일, 여은의 사랑한 만큼 아픈 거겠죠. 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쵸, 못 먹는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제가 답글 써놨죠. 스프나 미숫가루 같은 거. 그런 거 먹어요, 그냥.

네, 꽁치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새곡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저녁에도 많이 덥죠, 요즘에. 아니야, 그래도 조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남은 시간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꼭 건강하게 여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게시판에 필사만님 다녀와 주셨습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키드님, 잘 아시죠? 여름에 가장 맛없는 더위와 여름에 걸리지 말아야 할 냉방병 두 가지 조심하세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더위를 먹지 말고 냉방병 걸리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데, 요즘엔 사실 좀 습해서 제습으로 좀 많이 해놓긴 하는데 조심해야죠, 둘 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필사님도 여름, 습도 높은 여름이지만 휴가 잘 다녀오시고 8월에 또 새롭게 만나길 바랍니다. 제이세라의 놓아줘야 해, 그리고 에코비 기다리지 말아요, 이후에 다 괜찮을 거야, 이렇게 세 곡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에코비의 곡은 제가 사실 선곡을 해놨던 곡이에요. 이렇게 세곡 이어서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필사마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새곡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필사마님도 7월 마무리 잘 하시고 8월에 또 밝은 모습으로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게시판엔 야옹스님 다녀가셨습니다. 키드님 안녕하세요. 아직 방송하시고 계셨군요. 저는 그동안 출산하고 아이 키우고 그러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잘 지내셨죠? 하고 다녀가셨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죠? 참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아이도 꽤 컸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좀 많이 컸을 것 같아요. 육아 힘들죠. 그래도, 이렇게 여기 다녀가시는 거 보면은 잘 적응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무쪼록 다녀가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무더운 더위, 여름, 무탈하게. 안전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준의 우산 없는 밤, 그리고 거미의 어른아이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야옹스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해준의 우산 없는 밤, 그리고 거미의 어른아이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와, 7개월이면 진짜 엄청 이쁘겠는데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곧 금방금방 쓱쓱 자라날 겁니다. 우리가 자라온 거 생각하면 금방 자랐잖아요. 아마 아이들은 더, 단단하게, 더 튼튼하게 잘 자라날 거라고 봅니다. 항상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그렇게 가끔이 아니라 뭐, 어차피 하늘호수도 자주 오셨었으니까 늘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좀더 그런 스트레스도 좀 풀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운 내세요.

조제즈의 네버엔딩 스토리, 주니엘의 푸른 엔딩, 그리고 채유리의 금된 행복에 살 텐데 세곡 듣고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니엘, 푸른 엔딩, 그리고 조제즈의 네버 엔딩 스토리, 그리고 채유리의 그댄 행복에 살 텐데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시간은 9시 58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잠깐만요. 짠. 신청곡 게시판에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 귀가 호강하는 거죠? 목소리가 듣기 좋네요.

고맙습니다. 전 11개월 아들을 키우는 엄마예요. 여기 한우로스 방송국 온 지도 한 달이 넘게 지났고요. 친해진 청취자분들도 많고, 자키분들도 많고, 다들 너무 잘해주셔서 머물게 됐어요. 너무 고마운 분들이죠. 같이 웃고, 떠들고, 재미나요. 키드님, 잘 듣겠습니다. 자주 배워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저 말고도 굉장히 다 잘하시죠. 정말 다들 오래된 분들이라서, 방송 경력이 오래된 다 베테랑들이라, 정말 매끄럽게 방송을 다들 잘 하십니다. 저는 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2주, 2주에 한 번씩 하고는 있는데, 아무튼 항상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현우의 비가 와요, 그리고 비투비 블루의 비가 내리면,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마이 스토리를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한 권투 선수가 경기에 참가하기 전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러나 경기가 시작되자 뜻밖에도 자신은 상대의 허점을 찾을 수 없는 데 반해 상대는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느꼈다. 경기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승리는 상대에게 돌아갔다. 권투 선수는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로 코치를 찾아가 상대방의 허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코치는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하면서 땅에 선을 하나 그었다. 그리고 선수에게 선을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선을 짜기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라고 말했다. 선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치에게 다시 가르침을 청했다. 코치는 웃으면서 원래 있던 선 옆에 더긴 선을 그었다. 두 선을 비교해 보니 먼저 그은 선은 매우 짧아 보였다. 이때 코치가 말했다. 승부의 열쇠는 어떻게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느냐가 아니야. 땅에 그린 선처럼 네가 강해지면 상대방은 자연히 약해지는 법이지. 그러니 어떻게 자신을 더 강하게 할 것인지만 생각하면 돼. 그것이야말로 진정 네가 고민해야 할 문제야. 상대방을 약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자신이 더 강해지는 것이다. 자신의 성장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나아갈 때 비로소 상대방을 뛰어넘고 승리를 거둘 수 있다.

네, 송하예의 밤하늘의 별을 그리고 한가람의 친구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제 선곡으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샵 안녕의 옛생각, 그리고 싸이의 기댈 곳, 꿈, 김시인의 밴드의 비와 당신의 이야기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샵 안녕의 옛생각 그리고 싸이의 기댈 곳 김신희 밴드의 비와 당신의 이야기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39분이고요. 잠시 후 11시부터는 우리 나니님과 나니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 좋은 시간 이어가 주실 겁니다. 나니님 앞으로 신청, 사연, 사랑, 관심, 표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신청 사연인 것 같아요. 우리 스텝아유님께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키도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오늘 시원한 도서관에 가서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 왔답니다. 저녁으로 룸메 언니랑 삼겹살도 구워 먹은 건 비밀이요. 날씨가 습하고 덥네요. 여름은 여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실업급여 8일치가 들어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오빠 더운 날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파이팅 하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습니다. 아주 잘 지내고 있군요. 시원한 도서관에서. 그리고 먹을 것도 뭐잘 먹고 다니고 있고. 보기 좋습니다. 나도 나중에 나이를 많이 먹으면 정말 할아버지가 되면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내가 하고 할 일들 중에 하나가 그런 도서관이에요. 그냥 가서 시간 때우기도 좋고 시원하고 따뜻하고 그때그때마다 책을 꼭 봐도 좋고 안 봐도 좋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만 해도 좀 재미있기도 하고 아무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군요. 실업급여, 난 사실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좀 부러운 것도 조금은 있어요. 아무튼,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싹쓸이의 다시 여기 바닷가, 그리고 권은비의 여름아 부탁해, 그리고 명카드라이브의 냉면, 이렇게 세 곡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스텝 아연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싹쓸이 그리고 권은비의 여름아 부탁해, 명가 드라이브의 냉면까지 함께 전해드렸고요. 현재 시간은 10시 53분입니다. 우리 다음 방송하실 우리 나니님께서 들어오셨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날이 많이 덥죠. 습도도 많이 높고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컨디션 조절도 잘 하시고. 저는 이제 8월 달에나 뵙도록 8월 3일인가? 8월 10날 될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일단은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밖에서 그리고 안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우리 나니님과도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요 뮤직앤의 키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한호로수 24 나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외출을 했는데 다행히 비를 좀 피해 다닌 것 같아요. 비가 오긴 왔는데 제가 이동할 때마다 비가 좀 조금 내리거나 우산 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나갈 때만 잠깐 우산을 켰는데 들고 다녔는데 계속해서 비를 좀 피해 다니다 보니까 우산은 좀 덜 쓰고 다녔던 것 같아요. 비가 오락가락하죠. 새벽에 저희 큰아이가 방송 끝나고 나서 왔는데 거의 3시 다 돼서 갔거든요. 저희 식구들이 올빼미다 보니까 갑자기들 그렇게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1시 넘어서 거의 2시 1시 반? 1시 반 정도에 출발해서 서울에서 왔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는 시간이 훅 가서 거의 3시 다 돼서 갔는데 비가 저희 아들 올 때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나 큰아이나 비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냐고. 근데 다행히 오늘은 비를 피해 다니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비가 안 오면 무더위 때문에 힘들고 또 비가 오면 또 습해서 힘들고 어떤 게 좋은 건가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오셨나요? 저는 이 시간을 출발해서 1시까지 갈 건데요. 좀 전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키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주에 한 번? 뭐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그래도 만날 때마다 반가운 거 있죠. 우리 키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한 밤 되시고요.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25일이면 또 중복이에요. 그때 마침 또 토요일이고 해서 여러분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족들과 빨리빨리 건강식 드시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을 출발해서 1시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자, 나니의 가요 비타민 셔터문 올라갈게요.

예. 아, 사랑과 무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함께 있어서 좋은 방송, 그리고 함께 있어서 행복한 시간. 지금 이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오늘 그냥 기분이 그냥 그래요. 짜증나기도 하고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셨는데 짜증난다. 왜 그럴까요?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행복한 시간에 또 같이 있어서 더더욱 행복한 그 시간이 지금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많이 힘들고 지치면 짜증도 조금 더 많이 날 수도 있죠. 일이 힘든 것보다 마음이 힘들어서 또 짜증날 수도 있고요.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이 힘내시라고요. 다들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하늘호수 가족님들 모두모두 화이팅 외쳐요. 우리 꽃미남님도 힘내시고요. 우리 하늘호수 가족님도 힘내시라고 다들 한마음으로 외쳐요. 화이팅. 신청하신 노래 정소연의 너의 곁에 있을게, 오연아의 고백할까봐, 장은지의 하루의 끝. 예, 세 곡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좋아해,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신 노래들은 인나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만 함께 하겠습니다.

예.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의 신청곡이었죠. 장은지의 하루의 끝. 예, 제 시간이 여러분들한테는 하루의 끝, 그리고 하루의 시작.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즐겁게 하루를 마감하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로 우리 꽁치님 다녀가셨어요. 꽁치님 반갑습니다.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절제된 감정의 노래를 선곡해 봤습니다. 절제된 감정의 노래, 이런 깊은 뜻이? 어차피 팍팍 터지는 노래도 별로 없지만, 절제된 감성의 노래도 신청하기는 좋을 듯합니다. 절제된 감성의 노래라. 예. 궁금해져요. 지금 수도권에는 비가 내린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내렸다가 또 어느 순간 보면은 그쳤다가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물방울이 떨어지는 거고 예, 비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구름은 얼마 없고요. 습기가 약간 있고 미지근한 공기의 밤입니다. 아, 어렵다. 습기가 약간 있고 미지근한 공기래요. 우리 꽁치님은 그 글을 참 재밌게 쓰세요. 사연을 참 재밌게 써주세요. 미지근한 공기의 밤. 와. 이렇게 깊은 뜻이? 아, 이 사연 쓰는데 꽃미남님께서 입장하시네요. 비가 안 내리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깊은 서정의 심야 시간을 보내세요. 재밌다. 예. 우리 꽁치님 때문에 또 이렇게 웃게 되네요. 팍팍 터지는 노래. 아, 단어 선택이 진짜 예사롭지 않아요. 팍팍 터지는 노래, 절제된 감성, 미지근한 공기, 아무나 쓸수 없는 그런 단어들. 하동균의 눈물 소리, 한동근이 비가, 한동근이 부르는 비가 내려요. 황가람의 어제보다. 함께하겠습니다.

야, 우리 나니 언니다. 나니 언니 안녕하세요. 아연이가 왔어요. 언니 방송 들으러 왔지요. 언니 잘 지내셨나요? 어제는 일찍 잤지만 오늘은 여러 언니 방송 시간에 사연을 남기게 되어 무지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더운데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제가 사는 지역은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습하고 덥고 화창했습니다. 습하고 덥고 화창? 여기서 화창이 왜 나오지? 습하고 덥해서 화장한 게 아니고 화창했대요. 흐린 줄 알았는데 화창하더라고요. 점심을 굶고 물로만 배를 채우다가 집에 와서 삼겹살 구워 먹었다고 하시네요. 완전 꿀맛이라고 하시네요. 내일은 오늘처럼 도서관에 가야 하나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되어봐야 알 것 같아요. 7분 뒤면 내일인데 생각은 하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되어봐야 알 것 같아요. 언니, 무더위에 더위 먹지 마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되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나니 언니 하셨어요. 습하기는 한데 그래도 가끔씩 그 밖에 나가면 집보다 더 시원할 때가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래도 바람이 좀 시원하게 불 때가 종종 있다는 거. 물론 이제 가끔 습한 바람이 불거나 습한 기운이 감돌 때도 있지만 비가 와서 진짜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요. 늦은 장마라서 비는 자주 오긴 하지만 그리고 습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덜하다. 근데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 이 문제겠죠? 아무튼 올 장마 때 여러분들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난 노래 가볼까요? 쿨입니다. 해변의 여인, 브라운 아이스의 아이드걸스의 오아시스, CR 스테이 가 봅시다. 달려보는 거죠? 달려봅시다.

Excited and cool. Aren't you the summer?

예,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어차피 신나는 노래 나왔는데 우리 몇 곡 더 들어볼까요? 선미입니다. 열이 올라요. 이승철의 오늘도 난. 터보의

아, 역시 언제 들어도 터보의 노래는 예, 하늘에서 장기 터보님이 아니고요. 가수 터보. 터보의 노래는 언제 들어도 예, 신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올만의 천곡 남겨요. 검색해서 찾아왔어요. 곧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우리 행복하자 일림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이뻐. 이뻐. 궁뎅이 토닥토닥토닥 해주고 싶어요. 왜냐? 말 안 해도 알아서 올려줬어요. 오늘은. 그래서 저도 종국이를 소환했어요. 동방신기의 허그, 장나라의 그게 정말이니, 성시경과 나얼이 부르는 잠시라도 우리. 이렇게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한효로스 방송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줄었네요. 좋은 거 맞죠? 예, 좋습니다. 저는 좋은데 잠이 줄었다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래도 함께 한다는 게 좋은 거죠. 행복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노래 죠 브라운 아이즈 소울의 추억 사랑만큼이라는 곡 준비해 놓고 있고요. 이민석의 평범한 날, 015B의 친구와 연인, 이렇게 세 곡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잠자는 시간은 줄었지만

하고 기분 좋은 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이민석이 부릅니다. 평범한 날부터 준비할게요.

0: 수 없어.
1: 네 개의 도청 장치가 있다고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개의 도청 장치가 부르는 유, 너 함께하겠습니다. 태훈의 고맙습니다라는 곡까지 이어드릴게요. 너의 속삭임

행복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고 많이 행복해서 갑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하루도 많이 많이 행복할 것 같고요. 많이 웃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신청난 다녀가시면서 좋은 사연 그리고 좋은 노래들 선곡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밤은 더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따 밤 11시에 또 만나요. 즐겁고 편안한 하루 그리고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노로스 자키 나니였습니다. 쇼톰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태훈의 고맙습니다. 배가연의 쏘쏘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쇼톰은 내려갑니다.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기다려서 눈이 덮였다고 길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어둠에 묻혔다고 길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빗자루를 들고 묵묵히 눈을 치우다 보면 새벽과 함께 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산다는 것은 많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길을 잘 선택해서 오늘 하루도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이 소록소록, 사랑이 소록소록, 감사도 소록소록, 세상에 좋은 모든 것이 소록소록 소복소복 쌓이는 좋은 날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있는 곳은 아직 비가 안 와요. 이따 오후에 6시쯤 비가 온다고 합니다. 기온은 그렇게 높진 않은데 날씨가 너무 습하죠?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어떨까요? 이 습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언제나 활짝 웃는 날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서부터 8시부터 10시까지 함께하는 동안 즐겁고 편안한 시간 이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첫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니센니의 러브 어때, 그리고 모모랜드의 티키타카 전해드렸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소동자 빅나티의 노래 러브 더비 전해드리고요. 러프 엠플라잉의 플래시백, 태댕의 널어서 좋아, 이렇게 세 곡 함께합니다.

네, 하늘의 원수 방송국 함께해요 라는 말 있죠. 자켓분들도 들어오고 우리 하늘의 원수 가족분들 분들도 많이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우리 연희님이 수고하셨는데 밤새 고생하셨는데 수고하셨던 인사를 못했어요. 우리 연희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꿀모닝 베리모닝. 신청년 올라왔어요. 필사마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1등 하셨군요. 박수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걸스데이의 반짝반짝 방탄소년단의 보조개 원어스의 쉽게 쓰여진 노래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사르니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는 부산 날씨고요. 아침으로 온 프론치 토스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거기에 멋진 음악 금상첨화입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네, 거기서 야경이란다.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마시는 커피 좋죠. 베란다에 덥지 않으면 베란다에 앉아서 밖을 쳐다보면서 마시는 거 그거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날씨가 더우니까 부엌에 앉아서 이렇게 오늘은 뭐 할까 오늘은 어떻게 쉴까 이러면서 우리 사마님 쉬는 날이라고 했죠. 뒹굴뒹굴 안 하시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셨네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금상첨화인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쓰여진 노래 좋습니다. 노래가 그쵸? 신청란에 우리 꽁치님께서 에이프릴의 무학, 소나무의 나너 좋아해, CLC의 헬리콥터 세 곡 청해 주셨어요.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아침 방송 오셨네요. 아침에 계란 찌고 복숭아 두 개 씨 빼고 살을 발라내서 큰 거 하나는 엄마 챙겨주고 하나는 저 먹었습니다. 부엌 뒤 창고에 마지막 토마토 하나도 남아있어서 그거 씻어서 엄마 드시도록 세팅해놨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복숭아 다 드시고 토마토 드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잠을 많이 못 자서 오늘은 지내다가 잠이 오면 자야 할 듯합니다. 새벽부터 커피 마시고 싶었으나 못 마시고 따뜻해진 아침이 다 되어가기에 냉장고에 시원한 우유를 한 잔 정도 마셨습니다. 이제 낮이 되어 냉커피를 제 방으로 반입해 가지고 들어오기에 위험이 크기에 좀 더 늦은 시간이나 밤 시간을 노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달빛사랑이 오늘은 오전 8시 방송이시니 즐겁게 방송하시고 편안하고 행복한 오전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왜 커피를 드시면 혼나나요? 어머님한테? 그 어르신들은 커피 많이 마시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아메리카노는 하루에 7잔 정도는 참 몸에 좋다고 합니다. 심혈관, 심장질환, 그리고 뇌혈관 이런 데 좋고요. 그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빨 문제, 돈 문제.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이가, 치아가 많이 안 좋으셨군요. 안 좋으시구나. 맞아요. 커피를 많이 마시면 이가 누렇게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 말도 있듯이 커피 마시면 바로 양치질을 하면은 그 이가 누러지는 걸 막기도 한다고 합니다. 커피 집에서 사놓고 사서 드세요. 얼음 얼려가지고. 맞아요. 요즘에 커피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요즘에 그 믹스커피 있잖아요. 그거를 많이 또 애호가들이 또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꽁치님 오늘 하루도 즐거운 가득 커피는 꼭 드시기 바랍니다. 많이 웃고 많이 즐기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네, 꽁트님 신청곡으로 세 곡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와호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아이브의 해야, 케이윌의 말해 뭐해, 정인어의 해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아침 일찍 오셨네요. 오늘도 날씨가 별로예요. 해보고 싶어요. 밑에 지방은 날씨가 그렇게 좋다던데 중부지방도 어서 해야 떠라.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랑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밑에 지방은 햇볕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라고 하는데 이쪽 중부지방은 계속 비예요.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고 합니다. 아마 장마는 서울 쪽에만 중부지방에만 오는 것 같아요. 중부지방에 계시는 분들 비 피해 없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해가 보고 싶어요. 어님 오늘 하루도 반짝이는 해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이 응원합니다. 그리고 노래 전해드립니다.

네, 정인호의 헤요라는 노래는 예전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한 곡이에요. 케일의 말해 뭐해 노래도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 오늘 마우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들이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이었습니다.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신창란의 우리 햄바우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브레이브걸스의 나 혼자 여름, 제스비의 나의 여름 설명서, 스컬하하가 부르는 여름밤 OST 세 곡 청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사랑 누나 청남기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옷이 젖었습니다. 그렇지만 방송 들으면서 힘내보겠습니다.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옷이 젖으면 온종일 힘들잖아요. 집에서 옷 하나 가져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젖을 때마다 갈아입으면 어떨까요? 그 젖은 상태에서 온종일 그 스스로 마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마르는 동안에 어머 눅눅 꿉꿉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바오님 건강 해치지 않게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그런 날 되시기 바라면서 많이 웃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